0: 기 마이 톤 우루 쿠딩 간제이 톱리바 타자니 간제이 메일러바 타발리
1: Some is says young person, Sakpira Pogita, Hania, and Tagatari, some is a good old damsery.

0: 해만 먹고 온 겁나나 봐. 앙앙기 상고 없는 거 너 인타울 안 떠오라 보니.
1: 어. 호호지지. 아 너희들 잘라지라지지.
0: 아이. 어. 난 학당 밥만 먹. 아이 봐봐. 아가 이마가 굴어 먹기게. 지. 앙앙 생도 빠이브자.
1: 그래 그래. 아픈 건 뭐자.
0: 이마. 이마. 이마.
2: 오까나노. 까리하게.
0: 이마. 아이니. 나몽니.
2: 낭디시다 까도벌상래 이마.
0: 바바디 라이키바나 드리마. 바바디.
2: 나팔레라가 까도게 하이바노.
0: 이마. 나시세. 나모기. MPSC기. 엑자마마 타바. 자자루게 도바니. 바바가 이마가기 공약이 우풀 이곡다 합세기. 나모 목다 쿠람제기 이마.
3: 아이 아이 모두 모두 엑자 밤리 바이나 그라이디기 우풀 오네 하이. 나마리 라구로. 지단이 잡아노 하이.
0: 이마. 나몽네 란키 바케야 나피오 마시세 나모기야 나마루이 바누미니 이마기 콩쇼나 아무테디 쿠람자게 바이마 라이타 라이라 바나 마람 모이두나 이라 알로에라 바마 뽑시다 마시기 누미 시마테디 아야바 비네비오 나모고 아무테디 잔비오 이마
2: 이네임기 비마 이모기 잠라비나 타와두나 이네임보 마이티바 피레 마시디
0: 이마
2: 이님 수누피네 난곰나 닝원니 누피 타모이디 누피 타나카마네
0: 이마
2: 나시다 이마 불러 실라바네 라오 이님 콘게 라오
0: 이마
2: 이마 나파고 키바게 타오바니 이마 울란디에 이님 칸게 마도 마타나 타오자로 바쿠딩 마 마이 방마와요코 이베마
0: 분시시다 지금번님이 아마 토르까니 하이바세 다지루드라 비나모 나모 마이 박제기고 이마
2: 낭금비야 칸칸비 북신셋비 융이 마와마와 이런가니 하이바세 와큰텐비나네임나 칸루드라 이네임기 콩탕쇼이칼레 앙앙아도 낙감다오바
0: 앙앙이디 야라니마 아이코이 나오기자라에 나오기자가로이나는 잡미나도리니
2: 바래바래 살로라 살로라 마이 박보아요코
0: 의색이이마
2: 나시이마이 밑따따라리 바삐랑세 이마오기다 막다리네
0: 이마 나시디 나모기 양농아이 바누미니 아이쇼이드는 마이 박하니 이마 나모지 저룩이기 이마
2: 살로라 살로라 님이 배마
3: 마마 나시시 아이와 클라메이 떠오다
2: 마이 바바 아사오바 바타비오 아사오바세 망자바 각다니 똥자바 야오다바니
3: 사오바기나 떼네 마마
2: 가리기노 아도디
3: 후직기 나니 나마오기 마타오아두나네 Kadrak, kadrak, lau na lekrak, labayit mo yose. Mahisil pagumtawin hey mama.
2: Moy baba, na naibukari hayrasige. Isu amalay ra basi pao. Nangay na intukli ba ni hayduna. No matahan na yung bida ba. Mapuro iba na su, tati tawoy na tawbi ba. Ado po, nung lukpanata na no matamangag hayas sa darabi, imaunine moy baba.
3: Ado po di mama. Makutsabi dia dugai, nimit kuding, mau apa kita pom top mahak tau je, piju pijami.
2: Ayuh kisah sana baporakani, tanongani, takbi dari sabi dari kanglabasu, tu minalok toki ani. Wahai amat tersuhai ramlo, ngayak terlem nalai top sedih. Ayuh kisah ngan thong laga, ma puru ibu pijat tokani, loi laga mu, iskunda muksat kini, halak laga angang singase, lari amuk takbi gani.
3: Ya jangka, wajam tegan, duk hangui tangan. Hongle lucut kangida, inhoshe.
2: Nami dangi tabo in kang loiraga, ahing teng laba pawa, laidik pagani, iigani. Masa sining ay torok pa amuk tengani, ahing kaya matum darbani.
3: Aisu wine kangine mama, ako atay lairi. Ngasima ki exam do, at subo tabo kimalin hai, kaligumba. Marahibak lay dana mai ಆಗ್ಲಾಗಬಡಿ ಐದಿ ಇಮೌಗಿ ಮಮಾಂಗ ಲೇಪ ಮೊಯ್ದೌಬಬು ಮಾಲಿದ
2: ಮಮಾಸು ಹಾಯ್ಬನಿ ಮೊಯ್ ಬಾಬಾ ಇಮೌಸೆ ಲೋಕ್ಷನ್ಬಿರಸಿದ
3: ಅದು ಐದಿ ಫುಲ್ ಫಾವ ಪಕ್ತಿ ಹಾಯ್ದೋಕ್ ಲೂರೆ ಇಸಿಂ ಫತ್ರಿಬನಿ ಹಿ ಹಾಯ್ದನ ಐ ಕಾಯ್ಲ ಏಲ ಮಮಾ
2: ಅದುಬದಿ ಮೊಯ್ ಬಾಬಾ ಐಸು ಖೊಂಬಾಂದ ಹೌಬಿ ಪಂಖೋಕ್ ಲಾಮಾ ಪಾನ್ಗಮ್ಲಿಬಿ ನಂಗನಸು ಹಾಯ್ರಿದುದಿ
3: ಹೋಯ್ದೆ ಹೈ ಮಮಾ ಮಿತ್ನಾ ಸಿ ಜೆಜೆತ್ ಉಶಿಲ್ಲೆ ಹೈರಗ ಇಮೌ ಇಧೋಕ್ತರೆ ಹಾಯ್ದನ ಹೌನ ಲೌರಮ್ಮಗ ಕಾಮನು ಜೆಜೆಲ್ಲಗ ಲೋಡ್ ಪಾಯ್ದುನಿ
2: ಅದುನು ಬಿಹೆನೈ ಕೈಸಖ್ರೆದ ಕೊಯ್ ಬಾಬಾ ಕಾಂಖದ ಲೋತೆ ಹೈನಬ ಥೌದೋಕ್ತೋ ತಾಜನಿ ಕೋ

0: 엄마 마음은 쌓아도 못 감당하는 거 봐. 이슈네. 싸이네 틴 비름도 쇼. 거의 이마 봐봐가 너무 그리 하이라 까드라 너무 딜러우들이 떠오르시. 너무 이제 좀 다슬 예배 떠오르시. 푸운 떠오르시 쌓띠 뭐이도 뭐 로이드 잘라 로이드 잘라. 가라데다. 와우 쇼 깜탱은 뭐니? 싹둥 둥둥 비래. 그리 상통식에. 드네띠 아 나야이 크르시가 소그리시가 통비라게 마시는 바라니 마누스 안 빤잡아
1: 나비자 지제 놈이 슈다 칠래 염대기 아래 입에 쟁자 가라 뿌르가 젖고고
2: 뿌르 수야라니 지제 아도 엑상도 파스타우라디 타바가 썩은 방가도래 지제
1: 오이네 마이빠 아디 타북 방무시야 나이 크럼지
2: 저희들은 빨라 오고 지지 아도 에코지
1: 아아 하요 하요
2: 양과리 고 지지
1: 이마
2: 지지네 타북 저 왕만 따오라 아디 에코이수 와우 파라 니고 지지
1: 호이네 와우 파다우리 니네
2: 아도
1: 아 하요
2: 아이네 너희들 락보고 딩기 지지네 깝들은 들리는 무도
1: 노비자
2: 아이수 아이씨 암누가 있대 지지도 하이 녹도 보기원
1: 아씨 놈이자
2: 아도 지지
1: 응
2: 혹시 띠 이때는 부비자의 비자고 나온다
1: 호이 부비들이 그림다 부비자의 비들이 나 대신 와칸 남다 아래다
2: 예
1: 파리시 파리시 라오 라오 라오 장아시 라오시 라오 하이마 너다
3: 그 이거
1: 다 우리도 봐
3: 아씨 너희 할라봐
1: 해마 까리는 떠오르도 봐
3: 쌍통이 니가 이런 떠오르기
1: 까리는 같이 놈이 집어 놈이 집어만 잉놈되기 돌아자러 나보자
3: 야
1: 해봐
3: 너희 좋아하는 말 얘네 떠오르니다 나띠 엑장부꼬 많이 떠오른게
1: 승아이코다 엑장부 라이리 지갑도 지갑도 빨리
3: 까이 기노
1: 아도가 밥 먹어
3: 까이 녹도 이노 봐
1: 시장부 스타일 해봐 보도 엄마가 나 퍼우신 나오죠
2: 야르바
1: 아, 바래 바래. 작도 더다. 에이 통제 허러게. 더다나 너비자시 용파우당더 틴비루시라 해봐.
3: 틴게가 이노. 참 티엔가 안 잡고 많이 쳤도 이노. 나비자, 너 이때 이네 통우샘 땅디 마우이엔 거더나 로이도레바.
2: 응? 작디 자라로 이때. 나 나우수 사이디 마탄달레 허보니나 아둠 잘라게.
3: 바래 바래.
1: 아, 나비자, 시. 아, 가오시더냐? 쟁자 가라 하버브네.
2: 아스.
1: 누가 씨, 씨.
2: 야,
1: 빠장마니. 씨 빠이고.
2: 야, 냠니제.
1: 아스. 보고. 가도 왜 하버노가 살되긴 낭마도 망할리시디.
3: 빠실로. 빠실로. 빠실로. 빠실로. 제 빠실로 제.
2: 야, 애가 푸시지.
3: 빠실로. 애가 에, 아이 아이 가이 탕 돌래 막에 돌아오고.
2: 제제.
1: 응?
2: 아도 대야 용 잘룩이게 거.
1: 아이. 가자는 잘룩 섹션에 잘룩고.
2: 아부 맞자. 맞자 토이. 짜짜짜리고
1: 갑부 갑디 바람 야무이
2: 갑시 죽 갑갑이데 짜짜짜리 바이바이 짜리짜리 이제
1: 섹션에 살루고
2: 아 오지
1: 오 모이 봐봐
4: 오 모이 봐봐 배도르기네
1: 나 모두 할락가리 럭실루가 싫어
4: 해라 호중마
1: 호이 호중마 장우라시
4: 아이 이까이 장난고 이잉 마리 잠도 하이도록부터 장치 하나도 보도 보이나
1: 마이 빨락트라디 감도 봐난
4: 순에 마닝 마마 헤탈라다 빠수 빠트수 한적디 소이드는 놓고 삐르더니네 그리 이제 하이도네 헤 나자 높이든 어버시 마는 라이잉 버더기 바래다나
1: 오 아두기 닥터 두기 마밍도 보모 코이 바바부 캉밍 바로
4: 아이 캉디네 닥터도 부까라노네
1: 닥터 두기 마밍디 아잉 비가 왜?
4: 에이, 마마. 아이디 할루 할루래 아리가. 숨숨이 까이락래네.
1: 까리디노. 이 까이비로노 까이비로노. 뭐이 봐봐. 빠띵아이 되디네. 아잉 다 순원저우 하이바이 빠이 보기 바로 레이디도디. 소이카디 소이카래. 란카디 란카래. 싱아이 까이노.
4: 마시. 왜래이 아따이나 나띠해. 에이나 나 빨라마 까르바. 레이터 라이터 카이로 보도 뭐
1: aduta sunati. Mi bu hantane yeng luba, ane ma wang kai luba, mi oi ba ikwe gi pun si di ne. Aken bu unagum mani, nung si na humbada, amuk su ukani, amuk su luang gani.
4: Sumi beli cime. Madu, ayah kang na kang na kang ludri, uno uno uno dri ne hei beli.
1: Oh, hau jik di ne, ima ushe, malang na humbada, amuk luang ki ke dauri. Ayah kwe na amuk, ukka dauri moi baba.
4: Ukka ya dana.

0: 통짜도 못들.
1: 너다. 자, 카레 인간만이 짜지. 시대 탐미고.
0: 그 인간과 시디 목록들라이나.
1: 야, 농민이 할바 인가지.
0: 아, 도까이 도로게 할바니.
1: 아, 누구라. 바바도 자 탁보다 오보 이봐.
0: 하. 오이 라이시바.
1: 오이.
0: 에이, 메코네. 능가 도로게. 하이도이네. 지금래. 남기로는 버릇 그게 안온 다이로. 세세 시대 여러지. 시대 남기로는 버릇 다이로. 남기로는 버릇.
1: 메코 하르키고 아이 뿡탁탁.
0: 아, 당지대 숨레이래.
1: 완지로 차벤. 완지로 차벤.
0: 완지로 차벤. 완지로 차벤. 하이. 에이, 남기지 세는 버 뛰어 여리네. 시대 여리 이용네. 제. 어, 뛰어 뛰어 이용네 제. 지금 뚜뚜뚜뚜.
1: 여리. 아, 여리 함누가
0: 해. 여리 남기.
1: 함누가 해. 봐봐. 이마.
2: 那么我一家八十多嘞，我买回来的。那你退休不得要嘞？那我们啥都不用，不用嘞。那我们啥都不用，不用嘞。哎，你莫八十多嘞，还吧？你买的那个哈？
3: 爸爸，你妈，我过来，我过来。
2: 好，我过来，我过来，你妈。你过来，啊，看看你，你莫给同哪里见？那么多人怕没好的生路呢？哈，哎嗨，妈妈，哎，给钱再来，嘿，钱来来就去见。
3: 我没爸爸。
2: 爹来那不都讲你过？没事，就比是的，让那把过来嘛，把钱木过。
3: 把过来嘛，把你给弄对吧？
2: 钱通不达，躺了吧。

아가시바네 임팔 아로잉 진에 담리 봉트룩 메나트라 타오기다 아치 땅쿨 프로그램 그라니에 힐링 장에라 레디옹 라미 카이나 톰 사이코르리 망파미 세르노

외로우래 농장 이 비에 막아난 것만 적당한 기본 왈레이 브레니 붕어 이세이 샥바다 강디 바시 콩버더니 강디 강너 기버와 머디 레이프

하는 낚실라오. 까보다 숨도도 나 항우르부디 실리바이 힝어로이니 하이붕어 호징은 회랑도 저실라오이더나 하이러글리도 와 아무디니 레기바디 와 자이너둠 나 하야드르니 붕아 아두 오이랍디 강나보와도 하이로다 나시 하이럭 벗간다

0: 부부, 이마라 에 이마, 알겠어 아폴레라 아브라.
1: 레디 레디 에. 세세세, 난기야사 아포토 시들레이레스.
0: 이마, 아이호 막다 오벌로이레, 캄바가 사나우라게.
1: 호, 사나루로 사나루로. 아도 낭 아사 아포토 캄바가 사미노고.
0: 와이마.
1: 쿠라, 와로비바야디. 나랑디 아이 힌상나피 아마토 부락트레.
2: 온톡바니다. 아이디. 나온데 레이럼바 인상 아마 헥데 레이르니 하이드나 라이바니냐 하 하나기가 렘홍락 호벌레 호그르브로 아무테 영온 헤이베마
1: 호호이 코라 아이 카리 레이바노 하이드나 아무테 영제루키
2: 하이스 카리노 마가 와리샤나 부시 학장시 이틱틱 컷보고 도위네
1: 코라 데스코스 카레레라미 쿠이부 쿠이라말리다 쿠라
2: 쿠이자샤누 쿠이자샤누 이비마 까리슈 아까이블레이디 파이샤디 가야타나 무게야
1: 쿠라 파이샤 탐비라마노 나한 쿠라다 한가다바 루파 콘트랄레 호보도 아두가 좀 석세나 라시 쿠라
2: 야야야 이비마 나도 다자만비야
1: 쿠라
2: 난 쿠라디 넝온데기 레이브마나마 싱시 방하우 나하우크리에세이데이베마
1: 쿠라 이도나네 통바 탁바 하이데나 하우보 오이디니다 쿠라
2: 헤라 난돈기 와시디 빤무바 나르금시다 아도 이베마 타자만비야 넝나 하잉 인상나피 틱바짓바다 마이린 마차도 아마 아니덩 요로 에이 나 르가자게 세세세세 일루파자망아 세 빠이셀루세
1: 쿠라 빠이사도 아무타 합신비요 마린 마사마다네 루파송아 피바 홍나디 야니 아이 아도 나이제라케
2: 시니 시니 록실루니 이베마 아리엠바도 할라누 난게돔 와이자로 세세세
1: 오야리 쿠라 빠이사도 아무타 합신비오바
2: 이히 시니 시니야
3: 마기 농게 하이바 루파세 아무 레이랍니다
0: 쿠라 쿠라디 나랑 카이디엠기 이팔레이타베기 소라키 바복 마이온 팜바기 파이사 얌 파이라보이다 칼레자 얌 타우레다
2: 이가시니야
0: 쿠라 바복 마이온 팜바세 토이나 팜비루 바복 마이올 토이나 팜라 바하이바세 쿠이락트라바니코 아무터테기네 파톤 타우락라도바네
2: 이가시니야 낭네 헤 카이도락바시마바 나이코 타자만비 나랑 톰비샥네 유마시데 상락라가 거리 거리노 하이름이 하이나다. 마고 뭐나 뻥똑도 왜 아버네. 하. 마. 아이게 탱나름 나버니마 컹거다버니마. 싱차이범도 까이나나 버 꾸둠치나 타거다버니. 마. 아이네 탱나범 범데 거리도 그이모마. 에가시니야. 난기. 나신 파진 분신 방감더비. 민고원더 바옥뻥 땀데 땀비도. 마두 Tarula unuko. Heidi, ma, I get tangled in a mamma. Lumpy, take a set kinny, mamma.
3: Sorry, singly. Kissukiri, man in there. Masama don't the pamba de gay. Hogot for the saddle tongue of a magum, manasu. Me puny kaidana. Say he matang sadre.
2: A cassinia. Lung, hick hydro pussima. Lung, tongue the product dark head ago. Nadu de Tazeman via. Nang kuramu yaurage go. Myrin hybido. Nang kauni go. Nang kura yore. Nang kura yore go.
3: Tau isi.
1: Eka sini. Nang bukari tau balakpano.
3: Isi. Isi dagi hingzang matalagi haidana lakpani.
1: Hai ma. Ai di ngarang di hingzang napi bu amata purak tren he.
3: Hai ma. As. Ado di kamdau ne. Pari isi. Ai su ne. Dukaan degi Hawaii rakai no amat leh rukhi ge.
1: Ho ho ho.
3: Isi ayau reko.
1: Salo salo. Nume sidi ayau singkri ne tauri si. Boy sa do halak labadi saak lami namu hair rani. Kanano sangla isi na. Hima tamu kagem bani ni.
4: Ayi mukta sangjerak ke hai babu.
1: Yani tamu lengsin biro. Kari lebi bagi ya.
4: Atau ini nanti. Ngarang tu, aigi kari manung dah angangi kongji jura ama yarome.
1: Oh.
4: Aduh dah, nanggi soi dina warim gani dina tilai iba. Ngarang atum kila kubu diya abane. 아두다 눈이 따라 보두다 눈 아이더라. 제 럭셀로 세.
1: 언통는 눈 아이자리다. 아이수 공지 주라마 가나다 비라마 번호. 가다 이제 다 허라 번호 하이드나 나사이드기 꼬티 티라미 번이.
4: 오. 아도 다저만 비. 아이 나 시디 나온다. 와파 못 맞다 하기. 능 라네디 로그누고.
1: 야니다모 가리 와팜노 헥타이비요.
4: 능네디 강람다보야. 꾸이레. 에이네 능북할락바. 라브네 영접은 나타나. 노무타나 낙타 상드나. 와이마타 하이방암키. 강디. 에이 능부 울링두나 탈레.
1: 다모. 에이 이사레르 빌루크라빈.
4: 다저반비.
1: 가나레테 하이드나. 콩탕젠 비르게 칸비가노 이움기 이남마두기 이사싱기 누가야 파나보 호나비요 아렘바다 아렘바다 마타 망한디가
4: 에이기 세히마탕 시다 에이움케이 판드리 해베시 타저비람다보부디 에이디 바붕가 에이가 각다락다락 레이저버네 호이 이시이말레 마이움 판크레 바붕나 이부 융케이 파나바 카야락 한나 하이케 아두부 분시시다 에이나 코이다보 미샥 아무따 땡나다바나 나시 포보 에이 용케이 판드네 레르키바네 아두보 호직티 에이기 타모이나 코이다보 미샥도 땡나레
1: 타모 야레 마카타비렌 요비크로타모
4: 타조만비 에이누파나 컬링암미 하이데나 누피부 하이라이곰나 빠탈라가 로고도보 누파도 에이디나티 낭게 야보두네 아이는 아이디버스
1: 담어 아돔나 하이비가노 아이 이사시 사오는 아바 욕투나 본시야세 레일게이나 칼
4: 타스만비 아이 난게 이사부수 아이게 이사막네 칸문농가니
1: 야리 담어 요비크로 미네 다크바디 아이 불라네 소이드나 칸크르니
4: 아이 아이 마탐 카람 팔람데 레이루네 아이나 할락라바 마탐다 바붕 다제르케 아동기 아닌바 빠마도 바붕도 소이드나 강한비로 아이엄 잘라게
1: 담어 아동나 아할라만 타비라깐 아이 야붕엄 자로
0: 이니 락비디
5: 이니라 이니헤 아이네라 이세 아타이 마기나 텐헤 낭본하 콩지 주라 아마 카나드 피람마보노 마팜 강드 해베두부 나테 피람바 미두부 낭본닝 싱아브로
1: 이네 콩지 주라도 레이라메 하 아이 우팀비락바 타모도기 가리다 야오라메 하이데나 나랑 타모두나 팀비라메
5: 누가이레다 파레 파레 레이보 레이라마보디 낭나 콩지 주라 아마 마팜 강드 해베두다 이네 순에 야함네 농아이로 드러버니니
1: 아도 이네 아이 이네다 카리노 마타 한기네
5: 카리노 항어 항어
1: 이네 호이기 사나 루파 루파 하이브라 카리노 아도부 아이네 하이로이드로 이네
5: 카리기 하이로이드게 이네나 딱 비라가 로이레드나 마탐 카라디 하나게 하나곰 아둠 떠코 한다키네 라이 하라오 볼락 바시다 사나 루파 루파기 타박도 마두데기 떠보 하우르시 호직 디네베마 오더 쇼카야 락디니히
1: 칸디니 에이 바이사 탄다 바수야티 마룹 아사오바 아마탕 야오라카 쿠라토 말다 반도업 탐이베 힌콜세 한도케나 칼
5: 루파카야다 탐키베 반도업 노네
1: 마파나바 학탁타 루팔락 아니가 리싱쿤다 탐키베니니
5: 아 타토 말나보 호지 한도오 하이르브라니 비마
1: 하이디니 아두부 농마 하이락바다 이마이사 아날레이루가다 바시부 가다이다 이네 이사하시나 하이잉 마이움 마카일라이타다나 미기 사진 사야드 사이다항두나 렐호가다 바품시두기 칼로바다 이네 아이 아잉도 마야디 이네
5: 헤라 아두용나수 헨진나 칼로노다 이마우스디 아나잉 나부 야우드바디네 봄나막 혼나라가 넘다바 까리 슐라이타바디고
1: 이네 아이 수기 놈게나 칼레 봄나막 혼나라가 넘망아 ಅದುಬು ನುಪ ನಹಾದಗಿ ಅಹಲ್ ಫಾವನ ಐಗೊಂಡ ಯೇಂಗ್ಲಿಬ ಮಿಯೇಂಗ್ಸಿದತಿ ಐ ಅಕಿಬ ಫಾವರಕ್ಲಿ
5: ಹೇರಾ ಮಕೊಯನ ಪಂಗ್ತೌ ತೌ ವಯಾಬ್ರೋ ಐಕೊಯ್ ಅಸೋಕ್ ಯಾಮ್ನ ಲೈರಿಬಸಿದಿ ನಂಗ್ನ ಖೊಂಪಂ ಸೇತ್ನ ಲೇಬ್ಲಿಂಗೈದ ಕನಾಂಬತನ ನಂಗ್ಬುನೆ ಮೈಥಿಬ ಪೀಬ ಗಮ್ಲೊಯ್ಕೊ ಅದುಬುನೆ ಇಬೇಮಾ ಇನೇನ ನಂಗೊಂದ ಹಾಯ್ಗದಬ ಅಮದಿ ಲೈಕೊ ಇಶೋರ್ನ ಮಿಯೋಯ್ಬದ ಪಿರಕ್ಪ ಖುದೋಲ್ನ ಮರಂ ಒಯ್ದುನ ಮಿಯೋಯ್ ಕಯಾ ಅಮದಿ ವಾನ ಲೇಲ್ಹಲ್ಲಿ
1: ಕರೀನು ಕರೀನು ಇನೇನು ಹೈಬಿರಿಬಸಿಬೊ
5: ಥಾ ಜಮಾನ್ ಬಿ ಇನೇನನೆ ನಮಾಂಗ್ದ ಪಂಹಾಯ್ ಹೈಜಿನ್ಬ ನತ್ತೆ ನಂಗಸೆ ಫಜ ಇನಿಹೆ
1: ಇನೆ
5: ನಂಗಿ ಫಜರಬ ನಿಂಥೀರಬ ಮೈಥೋಂಗದುನ ಮರಂ ಒಯ್ರಗ ಲೈಸಾರಿಂಗೈಗಿ ಮತಂದ ಪಖಂ ಕಯಾನ ನಂಗ್ಬೋ ಕೊಯ್ತಾನ್ ತಾನರಂಗನಿ ನಥಮೊಯ್ದ ನಹಕ್ ಚೌಕ್ಥೋಕ್ಸಬ ಸೋಯ್ದನ ಪೌರಂಗನಿ ಇಶೋರ್ನ ತಂಬಿರಕ್ಬ ನಂಗಿ ನಿಂಥೀರಬ ಫಜರಬ ಮೈಥೋಂಗದುನ ಸಿದಿ ನಂಗಿ ಪುನ್ಸಿಗಿ ಯಕ್ನಬ ಹೈಬದು ಒಯ್ರರಿನಿಹೆ ಥಾಜ ಮಂದಿ
1: ಖಂಗ್ದಿ ಇನೆ ಐನ ತಗುದಬಸಿ ಕರಿನು ಐ ಐ ಯಾಮ್ನ ವಾಯ್ದ ಇನೆ
5: ಸೇ ಸೇ ಅದು ಯೌನ ಸುನೆ ಯಾಮ್ನ ಹೆಂಜಿನ ಖಲ್ರನು ಸೆ ಥಾಜ ಮಂದಿ ಇನೆ ಮುಗ್ಸಲಗೆ ಇನೇನೆ ಸೆಲ್ ಖುಂಜಿನ್ಗದಬ ಮಯಾಮ ಅಮ್ಮಸು ಲೈ ಹೌರಿ ಇನೆ ಯೌರಿ ಕೋ ಇನೆ ಯೌರಿ ಇನೆ ಯೌರಿ
6: ಇಬೇಮಾಂಶುತುಂಬಿ
7: ಪಾಬುಂಗ್
6: ಹೈ ನಂಗು ಸಾಯಿ ನಂಗ್ನ ಸೂರಗ ಫೌಕಿಬ ಫಿಸಿಂಗದುಬು ಲೋಕ್ಸಿಲುರಬ್ರೌ
7: ಪಾಬುಂಗ್ ಲೋಕ್ಸಿಲಗನೆ ಪಾಬುಂಗಿ ಫಿಯಾಂಕೊಕ್ತ ಲೋಯ್ನಿ ಯಾನ್ಸಿಲಮ್ಲಬನೆ
6: ಓ ಫರೆ ಫರೆ ಫರೆ ಐ ಹೈ ಹೈ ನಂಗ್ ಸುಹನ್ನಬ ತೌರೋ ಮತಮ್ಸಿ ಥೆಂಗ್ಜಿಲಗ್ಲೆ ಗನ್ನ ಹಲು ಕೊ ಗನ್ನ ಹಲು
7: ಅದು ಪಾಬು ನಸಾನು ಪಾಸೆ ಮಯು ಮಕೈ ಪಾಲನಬ ತೌರಸಿಕೊ ಐನನೆ ಸುಮ್ ಲಾಗ್ಲಾಗ್ತನನೆ ಫಿರೋನ್ ಸುಬಸೆ ಹಯೆಂಗ್ ಐನ ಗಮ್ಲಕ್ತಬ ಮತಮ್ದ ಕಮ್ದೌನಿ ಪಾಬು
6: ಖಂಗ್ರೇದ ಇಬೇಮಾ ಇಪಾಸು ನೌಪಾಗಿ ಮಯುಮ್ ಮಕೈ ಪಾನ್ಬೈ ವಾಫಂಸೆ ಹೌದು ಇಮ್ನಿನ್ಹೆ ಯಾಗದು ಮಾನ ಯಾದ್ರಬ್ದದು ಕರಮ್ ತೌದುಯ್ನು ನಿಪಾನ ಹಾ
7: ಮಾನ ಯಾದಬ ಯಾಬ್ರ ಪಾಬುಂಗ್ನನೆ ತಕ್ಷಂದದನ ತೌರಿಬನೆ
6: ಅಸ್ ಬೇಮಾ ಖಂಗ್ರೆ ಹೈ ಹೈ ಹೈ ಆ ನೌಪಾಹಲೆ ನೌಪಾಹಲೆ ಕರಿ ಮಕೊಳ್ತಾರೆ ಆ
7: ಅದು ಪಾಬು ಗಸಿದಿನೆ ಅರಿ ಪವಾ ಮಂಗಾಂಗ್ನದಬ ಯಾದೆ ಮಾಗಿನೆ ಖಂಗ ಚಾನಬ ಲೈತ್ರೆ ಹಾಗನೆನೆ ಐಕೊಯ್ನ ತಿಬಿಬ ತಾರೆದನ ಆ
6: ಹೋಯ್ ಹೋಯ್
8: ಇಚೇಲಾ ಮಿರೋ
7: ಓ ಐಕೊಯ್ಗಿ ಪಖಂ ಅರಿಬನೆನೆ ವಾ ಖಂಗ್ದ್ರಬನಿನ ಮಯಾಂಗಿ ಫಿರೋನ್ ಚುಬ ಚಾಂಬ ಲಕ್ಸರಮ್ನಿಬ ಆ
6: ಐಕೊ ಐಕೊ
8: ಇಚಿ ಇಚಿ
6: ಐಕೊ ಐಕೊ ಆ ಖಗೆಂಬಾ
8: ಪಾಬು
6: ಅಂದಸಿನ ಹೈ ಸು ಹೈಬನಿ ಬುಗೋ ನಂಗಿ ಯುಮ್ ಕೈ ಪಾನ್ಬಗಿ ವಾಫಂಸಿ ಕಮ್ದೋಕ್ಷೈಬ ಅಸುಕ್ ಕುಯ್ಬ ಮತಮ್ಸೆ ಲೇಖಾಯ್ ತಾನದನ ಲೈರಕ್ಪನಿ ಇಪಾಮಸಿ ಯಾಮ್ ನುಮೈತೆ ಕೋ ನಸಿದೆ ಲೇಖಾಯ್ ಮತಾನಿಸಿ ಕೋ
8: ಪಾಬು ಐಗಿದ ಮಕ್ತದಿ ಥೋಯ್ನ ವಾಬಿರುರನು ಐದಿ ಪಾಬುಂಗ್ನಬು ಯಾಬಿರವದಿ ಯುಂ ಪಾಲಗೆ ಖಲ್ಲೆ ಪಾಬು
6: ಫರಿನೆ ಫರಿನೆ
8: ಅದುದಿ ಪಾಬು ನುಪಿ ಹಾಯ್ಬ ಸೆತ್ಪಸಿದಿ ಪಾಬುಂಗ್ನ ಸೆಪಿ ಇವತ್ತಾರೇನೆ
6: ಕೋ ನುಪಿ ಹಾಯ್ಬ ಹೈ ಐನ ಸತ್ತನ ಕನಾರ ಸತ್ಕನಿ ಹಾ ಹೈ ಐನ ಸಕದಮಿ ಏ ಹೈ ಹೈ ಕರಿ ಲಂದಗಿನು ಹಾ ಕನಾಗಿ ಮಸಾ ಮಸುನು ಏ ಹೇ ಇಪಾನೆ ಹೈಯಂ ಮಕ್ಕಿತ ಸಲ್ಲುಗೆ ಹೈ ಹೈ ಕರಿ ಲಂದಗಿ
7: ಹೈ ಹೈ ಹೈ ಐನೆ ನುಪಿ ಹೈ ಬಚತ್ ಪದನೆ ಪುನವ ಅಸಾಥಕ್ ಹೈರಾ ಸಿಂಗದೊ ಅಸಿಮ ಘೆಕ್ತ ಲೈರುದುವಿ
6: ಹಾ ಲೈರುಗದಮಿ ಲೈರುಗದಮಿ
8: ಪಾಪೋ
6: ಹೈ ಮೇ ಹೈ
8: ತೇರಾ ದಗಿನೆ
6: ಆ ತೇರಾ ದಗಿ
8: ಮಮಿಂಗ್ ಥಾಜಮಾನ್ ಬಿ ಕೌಯ್
6: ಥಾಜಮಾನ್ ಬಿ
8: ಯುಮ್ ನಾಕ್ನ ಥಂಗಜಮ್ನಿ ಅಹಲ್ಲ ಮಂದಿ ಲೈಕಿದ್ರೆ ಪಾಪ
6: ಅಲ್ಲ ಮಲ್ಲೈ ಖಿದ್ರಬ್ರ ಏ ಫೈ ಕೈಶು ಕಾಯ್ದಿ ಇಪ್ಪಾಗಿ ಕೈಶು ಕಾಯ್ಬ ಲೈತಿ ಅದು ಇವೋ ಅಲ್ಲ ಮಲ್ಲೈ ಖಿದ್ರಬ್ದಿ ಮಾದಿ ಕನಾಗಲಿ ಮಿನ್ನರಿ ಮಗು ಉಪಾಸಿಂಗಲಿ ಮಿನ್ನಬ್ರು
8: ಮಸಾ ನುಪ ಅಂಗಾಂಗ್ ಪಿಶಕ್ ಮಗ ಮಮ ಮಚಾ ಕಕ್ಲೈ ಮಿನ್ನಬ್ರಿ ನುಪಾದಿ ಲೈ ಖಿದ್ರೆ ಪಾಪ
7: ಕರಿ ಮಸಾ ಲೈ ರೆ ಬಿಲ್ಲು ಖಾಬಿ ಅಸು ಕುಯ್ನ ನುಪಿ ಥಿಯು ಯಾದ್ರಗ ನಂಗ್ನ ಮಸಾ ಲೈ ರೆ ಬಿಲ್ಲು ಖಾಬಿ ದುಬು ಹೈರು ಸು ಹೈರೆ ಸಿಬು ನಹಾನ್ ಮಕೈದಿ ಮವಾ ಮಪುರಬ ಸಿಬು ಹೈರೆ ಬ್ರ
6: ಕರೀದು ಸೇನ ಹಬೀರಿ ಬುದು ಐ ಪಾಗಿ ಪೇಮ ಮುಕ್ಷ ತುಂಬಿ ನ ತುಂಬಿ ನ ಬುತ್ತಲೆ ಇಪಾಗನೆ ನೇನಾ ತಾನ ವರಿ ಅಮ್ತ ಸಾಗಿ ಕೆ ಐ ಕಗೆ ಬಾ
8: ಪಪೋ
6: ಹೈ ಹೈ ನುಪಿ ದುತಿ ಕರಿ ಥವಕ್ ತವಿ
8: ಹ್ಮ್ ಪಪೋ ಮಾದಿ ಗವರ್ನಮೆಂಟ್ ಕೆ ಎಂಪ್ಲಾಯಿ ನತೆ
4: 그 사나리 꼰욘바 꼬이차 짜라가 점네 행자바 미샷
7: 꼰욘비
6: 꼬리누리 뽀하기 뭐 능나 칼리보 와클도 하 녹터까야 콜리지 렉처럴까야 피게 하이퍼 맞담다디 능나 야키데 아두가 깜다우나 랄롤리틱 떡비 마살레리 빌루크라비도 부낭나 눅슈리를 보노 하 빠물리 보노 하이바
7: 마우야나 빠물가나냐 마이움 아니 아홈락 빠루라비 망우는데기 헨비 오피스키 타박 떡비스네 야암나 레이카이노
4: 이제
7: 마차차 폭 아홈 폴로이니 울락 빠물가나냐 마차 아홈 마리레리비 루카비스네 야암나 레이
6: 아이 빠기 빼먹는 시도비 난 아무것도 뜸이는 레코 케도
7: 보게
6: 알코 알코 가게 봐
4: 보보
6: 난 루크라비 마샬레 비도 나트라바디 난 아토빠누피 아마 양복이 와클신나 원다 레이트라바라 난 따레 따라 통 아무것도 디칸 코코 이빠기 붕어 난 아무것도 디칸 거
4: 보보 아이 칸베야바 칼레바니 상사시다 바봉 아이 코이 미워이바시 아무몸 각대니 바봉 주 상사시다 바봉 이탄타니 아이쇼 아이 이탄타니 삭마나바 밍마나바디 까야마 레람바야 아두부 타모이 앗마마나바디 까이다우농다 각레람바이니 바보 아이는 눈시 제리바마 학 아두부 아또빡 삭마나바마나 모호친바 각야로이니 바보
6: 거기마 오 난 마두이 오크라바꼬
4: 바보
6: 파리 이빠 와클다레 마차기 아닌바 아빠 안바 통행바 하이버시 마빠 아마기수 더우더바 야드바 마토
7: 보보
6: 샤기 아닌바 아빠 안바도 통다나 분치 쇼퍼닝엄더바 미샥 아마 오이나 칵렌바디 홍나디꼬 이빠하기 붕어
4: 보보 나사기 피랩시나 버벙무야암나 농아이 한드라브라
6: 아예 아 이샤나 염까이 빠르게 칼락바 미쿱시 묵농아이바마 이빠라이트레
4: 바보
6: 이빠 또 시행된 와이 고 또 시행된 와이 하리시
7: 그리고 바보는 하리시 뭐
6: 비바
7: 아이네 루홍 뭐가 아무튼 여러 하리시니 아이 아무 하나 나로 하리시
6: 비마 하이 비마 아 윰시 좀 드십니다 미나 땅에 이봐 윰도 시고입니다 누구 그나마 또 레이브 우디네 도시고 아이고 고드는 어떤 영시라 어이 고드는 어떤 영 바이드니 아 이몽 시부 까나까나 레비게 이몽 시부 까나까나 레비게 그나마 또 레이트 말리네 쿠먹디니 아 통갈다 네비 에메디 상에샤 어 망원데 헥다 한게
1: 가나 항비번호
6: 아 비마 아 이거이 윰시부 이비 뭐 타즈만 비기 윰 오이비레 브로
1: 마네 타즈만 비 하리바도 아이 이사네
6: 오오오 아 이빠 강우드레 아 아이 이비 뭐 붕아이제버시 파나쿠이레 아 이비 뭐가 와 마땅 따나제닝드나 라이미니 비마
1: 아이 사나루파 룹나바 포세카르 로우자루바
6: 오오오
1: 야니 모라스테 랭신비요
6: 아 야레 야레 야레
1: 아이 포세싱세 이몽다 하나무다 탐제루키게 냐학테 랭신비라모
6: 야니 야니 야니 하이씨 눕비 마샤시 마샥마 도우디 퍼제이니 마샥마 도우드나티네 잉바다 잉따피 남샷비 바슈 온통을 퍼제그래다 신은 이다나
1: 바봉
6: 아 비마
1: 바봉 가우자게
6: 아 가이디 가이디 가이디 가이디
1: 카리 딱비게 다브노 바봉
6: 아 비마 이거이 이빠기민 이보홀 가위 왕카이더기니 혹시 혹시 도발다 HDC 오이리바 가게 뭐부 폭분이네 비마
1: 담모 가게 바기 바봉 거래 바봉 와로비게노 아이 담모 가게 바기 바봉이 하이바 강세로드
6: 가리 슈카이디 가리 슈카이디 고 아 예모이 뱀바 아 세세세세 세 뭐 이슈기 자는데 봐 아사포네 아이네 커푸비라 코니샤 제 록샬루샤 세세세
1: 푸비라 트수 야바시다
6: 예 록실루 록실루 세세 아 이슈는 사는 거 푸비라 코니네 세세세 아 뱀마 나시 이빠네 라이세 아때 예 먹이나 띠니 뱀마 ishabu imo wejerage haidna haiba line ni be ma mama adu lejeram labadi mama laklam gadabni adu mama adu lekhidre mitop nupi atai nekadabdu ningning dadna ipana woin hekta laklam ni nang waru bani koi be ma
1: pabum tamo khagem bamu matik sabanu pa ama lamdam sida thibada wana thokan adu bu pabum nasa yum kai amuk hana pange haina khanjat
9: Tabikri, Radio Lila, Maitongsu, Tamuisu, Ahan Matanka. Lila Sanabi Giba, Yumzao Lerembi, Dramatic Amadi, Cultural Lurengi, Lila Kangbu.
10: Mahindra's all electric SUVs, the BE6, XUV9E, and XUV9S, with a real world range of over 500 kilometers, lifetime battery warranty, and ultra fast charging from 20 to 80% in just 20 minutes. So, what are you waiting for? Visit Shiv's Auto Imphal for a test drive today and bring home your dream car.
9: Makhal Mathelgi Thorumkia Sanduktuna Tahanjaribasi, Akaspan Imphalgi, Kangla Channel Legni. Hauzig lanthok chari naharolgi khonjel

모든 공경의 학득득이야. 하이병 또랑 퍽득우리 희도나이야. 셀리네야 비메그그그아 이바이봉어 오나션도 묵다디 꼬비루 꼬비루 이데는 아이고 나 하죠 봐 나나이타데나 디마푸기던디 키베나 노마이 헤트 셀기데나 나나야 따데나

얼마나 생각보시 솜도 투미는 우리도 다들 실롱 벗거나 거나 모양득이 랑민너버기 붕붕 시와디 하이럭 벗가는데 뺨은 아이 따드디거나 군범어떤 루이너럭디 샤골 후란 버도 모이런 거디도 오이 비엠베 아시 하이럭 보다 구멀리 붕어 농야이 간번에 이바이 붕어 이바이는 랑미너가 하는 성기버디야 너지은 뭐 샤골 후란 버 시비기는 성부른 이바이 붕어 마땅시대 비엠베나 마붕어 농야이 간버기

선아할 포로 몰오이디도 그럭하지 글라모 악보 타기 시에대라 마 땅어두 데이 비만은 마이라 왕는 빠이래도 오오오 파이로 이잠버거 컴버거 이몽대 생칠럭래 피랑지 마 턱도 밤미어도

0: 나대이마도
1: 시에
0: 낭쇼 강이다나
1: 호이시에
0: 마가 다나라가 낭가 부민나 버나 퍼레니 간바데기네 이세세 낭이 낙달라 아버니
1: 아 어두워 와펌보
0: 헤라 와팜하베 부시니 예모이 이세기 손에 마룹 마사 아마니 팡이 레이리바 센지 작토 뻥엄나바 낭가 다나다 바야드레니 붕어
1: 시시네 하락보시나 아 나빠기디 아둠 하이나 신도의 샤독 살린게 더벅도 나셔대다 나빠기디 아둑 힝나바 하이드나 아왓 아빠라이바 구동 사다바 이실 이나우싱다 앙엄마 마팅 도저바드니다 아두다 마코이나 아둑 눅시비바데기 비비락바 카라두나 람비 아마 샘저베기 와니다
0: 이마 하이 심리 발음비도 마코이네 비럭바두나 짝토리나 들어 하 예모이 낭나네 아파바 미잉라가 이세기 수피범세 아목다 좀 하우게 봐 나트라디네 마판다 닥다 담리바 나망누파도 마풍 파방음나로이
1: CID 아두 남자는 테나나 미몬데기 미 하이나 신도이 로보슈 똑디다 아두부 까나고모 싱핵 마락마락다 한거 야럽보다 지다 다저럽게
0: 호이 호이
1: 아이 막나 핵터 신도슈 아이 똑저로이다 이제
0: 하이마 하이마 하이 아두아다 칸디 이시디네 낭세 뽁뜻 뽁민나바 이뽀아니 하이나 칼리바니고
1: 아 이씨

0: 바바,
1: 어.
0: 대벌세 마판다 묵다 탕독시라. 아두가 벳고 벌세 아이 아무도 수도께. 나시디 마코이 오버 컨퍼런스 말레이 하이바두다 라잉저로이 하이드나 마판다 세수 테톡스럼 러버니.
1: 오, 바로 셔셔 땀을 빠이.
0: 허이 바바.
1: 땀을 빠이. 에이, 뭐시 파드는 룸이 헤이. 초코니코. 초코니코. 아. 이씨, 뭐시디네 헤이. 슈도. 삐에나 뜸자르스노. 혹독 비루르노 코이 비마. 아두가네. 라잉 몰라이 미싱 신나네 마로라 마네. 하이잉 이잉가답두부. 뭐시다기 펌타르가 나이드는 이거 야오겠네.
0: 아도기 부디 바바 나 수누파기 마삭 우바다 아나바 파가다바 말리 카이나 모이 마셀 하이나바가 타리포니다
1: 아두니드나 아와와 마살림나 망디 하이나부도 하이 뿜나먹세 난가이노 호나버기 이슈기 꾸메이시 우보 팡이바나트라네
0: 마니 바바 이사나 차바 마체 툼바 마체 떠우드나 피범 마시 용나바 혼나자르키베
1: 하이 하이 마빠한데 마빠한데 미라쿠라 카이노 나시디네 이영제라로 해야 되나 파즈는 엉뚱 하이고
0: 바바
1: 하오
0: 라이시디 이니타로니니
1: 하하 하
0: 마디 얌나 파가나부 우레다
1: 호이네 파나 파나 오레네 아 까이노 양포르 꾸덩스도 까이노 이토사시 요레 이마네 아아 타로
0: 따다
1: 미에 말라로 성웅성웅성웅 이마 이토사시 요리드나
2: 아마마
1: 아이코네 타로 낭기 콩두부 얌얌는 누가이는 탕방은 뭐동로 우이네 하
0: 다다 나살락자리 다다
1: 아아
0: 누가래 누가래
1: 아
0: 나짠기 콩세 탕고 누가래
1: 얌 파래 얌 파래 얌 파래
0: 타자다 바마 펌다 nga le i hai ba do ta de gi imung da tho e
1: 아
0: 다다 나짠나 목다 코룸 자리
1: 하이 하이 하이
0: 다다
1: 타로
0: 자자
1: 까리기노 까리기노 하고로 하고로 하고나디 하고로
2: 아 마마가 시디 시타로세 라이 핵도 도문에
1: 어
2: 캉 불라포게 핵도 넘데
1: 아아
0: 아세머니 다다
1: 아
0: 아도 다다 나사나 다다다 이함나 란케레
1: 에 까리기 노냐
0: 마따마 마다 나사나 다다다 낭키바 하이키바 마얌도 나산보 묵당학 비유
1: 타로
0: 신 바이버 컥나 묘이베기 푼시 깐방암데 다디게 생부 쿠도나 나산보 묵간 비데도
1: 까리
0: 다다
1: 노네 타로 능나 뿡닝 아도 농시나 하이리